0: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제가 광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광주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1: 네, 광주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많지만
0: 네.
1: 광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한 곳을 추천드린다면
0: 네.
1: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곳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0: 네.
1: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2회 연속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이곳은 복합문화공간인데요.
0: 네.
1: 여기가 광주의 테마인 빛과 숲을 주제로 지상은 공원이고
0: 네.
1: 지하를 파서
0: 네.
1: 건축물을 이렇게 올린 공간이어가지고 건축 양식도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0: 네.
1: 여기에서 다양한 전시나 공연 등도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연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나 전시도 보시고
0: 네.
1: 또 건축에 대한 해설도 들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0: 네.
1: 추천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여기 주변에 동명동 카페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0: 네.
1: 이곳이 이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0: 네.
1: 여기를 보시고
0: 네.
1: 동명동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실 수 있는 광주도 즐기실 수 있는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0: 너무 좋은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지상과 지하로 이렇게 나눠서, 그쵸?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지하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어둡거나 좀 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그 자연의 채광을 끌어들이는 건축 기법을 도입을 해서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하의 느낌 나지 않고 지상에 나와 있는 그런 환한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어서 건축만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러네요. 그리고 카페거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일본 분들도 한국에 카페를 여기저기 도는 그런 뭐 투어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떠세요?
2: 저도 한 군데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자연을 좀 좋아하신다면은 광주 대표산 무등산이 있습니다. 이제 무등산이 일반 산이긴 한데 이제 국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관리가 정말 잘된 산이고요.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산입니다. 일단은 도심하고 아주 가까워서 접근성이 정말 좋고 저처럼 평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강도로도 할수 있고 좀 운동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저강도로도 갈수 있는 그 코스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 산입니다. 특히 저기 산 정상 부근에 가면은 주상절리대라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웅장하고 계절마다 절경이 다 달라서 어느 시기에 오시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신다면 도시만 구경하지 마시고 광주 무등산 꼭 들리셔서 구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진짜? 왜냐면 저같이 이제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무등산이라고 하면 보통 교과서 안에서 왜 무등산 그 수박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 등산으로도 뭐 코스도 여러 개 있고 하다고 하니까 되게 가보고 싶어지네요, 진짜. 짧은 코스는 보통 몇 시간 정도 코스가 있나요?
2: 40분 정도 코스가 있는데,
0: 그래요?
2: 근데 이제 거의 오르막길은 거의 없는 코스라서 그냥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힘드시면은 차로도 갈수 있는 코스가 있긴
0: 아,
2: 있어서,
0: 그래요?
2: 근데 거기는 도로가 예쁘진 않아서 추천드리진
0: 아,
2: 않고,
0: 그래요?
2: 조금 힘드시더라도 40분 코스로 가셔가지고 절경을 좀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관광을 갔다가 그냥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쵸? 산책할 겸 해서 40분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고 오는 것도 그런 투어의 그 코스의 하나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광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축제가 있잖아요. 네. 축제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3: 광주가 인권도시, 민주주의의 상징인 도시가 되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5월에 항상 이런 관련된 행사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좀 무겁게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줬던 뭐 주목밥 행사라든지 이렇게 재미있게 잘 진행된 다양한 행사가 또 열리고요.
2: 저도 하나 추천드리고 드리자면은 네. 광주는 매년 10월마다

0: 광주 시내 그러니까 네. 송정루일 때가 아, 네.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네. 전부 다 변신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제 광주 그쪽에서 충장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때
1: 네.
0: 레트로한 감성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축제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네. 옛날 교복도 입어보고 거리도 그렇게 꾸며놔서 거리도 네. 감상할 수 있고
1: 네.
0: 음악도 그때 그 시절 음악만 들리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기성세대들은 그때 그 시절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도 있고
1: 네.
0: 젊으신 분들은 네. 좀 신선한 재미를 주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세대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찾는 축제고요.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이 오셔서
1: 네.
0: 보더라도 좀 신선하게 느끼실 수 있는
1: 네.
0: 좀 광주에서 대표적인 거리 축제 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오, 추억의 중장 축제. 네. 그때 그 시절이라고 하면 보통 몇 년대 정도인가요?
0: 70년, 80년.
1: 아, 70년, 네. 80년대. 그래요. 저도 그러면 딱 해당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가면 또 꼭 먹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 네, 광주에서 꼭 네. 드셨으면 하는 음식으로는 네. 오리탕을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데요. 집게가 듬뿍 들어가서 고소하고 네. 미나리를 네. 국물에 데쳐 먹는 게 대비력식이에요.
1: 오리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3: 네, 그렇죠. 구워서 먹는 게 보통 네. 이렇게 맞아요. 평준화된 건데
1: 네.
3: 광주는 저희 또 탕으로 만드는데 아, 거기에 또 몸에 좋은 네. 들깨가루나 뭐 미나리 야채 등을 듬뿍 넣어가지고 네. 얼큰하게 해서 먹는
1: 약간 얼큰한 느낌이에요?
3: 네네,
1: 그거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리고기도 저는 항상 구워서만 먹어봤지
3: 네네.
1: 이렇게 탕으로 돼 있는 거는 한 번도 네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어떤 느낌일지 그렇죠? 그러네요. 자,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혹시?
0: 광주가 남쪽 지방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합니다. 남쪽 지방 음식들은
1: 네.
0: 전부 다 맛있어서
1: 아, 네.
0: 어느 가게를 들어서
1: 네.
0: 먹더라도
1: 그쵸?
0: 맛이 있다.
1: 네네.
0: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음식 하면은
1: 네.
0: 송정리에 있는 떡갈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그쪽 송정리 떡갈비 거리를 가게 되면은
1: 네.
0: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요.
1: 네.
0: 그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곳
1: 네.
0: 그냥 들어가셔서 이제 떡갈비를 주문하시게 되면은
1: 네.
0: 이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비율 좋게 다져가지고
1: 오,
0: 숯불로
1: 네.
0: 구워낸 요리고
1: 네.
0: 식감도 정말 좋고 향도 정말 좋습니다.
1: 네.
0: 시간이 되시면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
1: 네.
0: 그리고 남도 쪽 요리라고 하면 이제 한정식
1: 네, 네.
0: 한정식이 이제 광주에만 있는 건 아닌데
1: 네.
0: 광주 한정식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제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만큼 이제 반찬도 가짓수가 정말 많고,
1: 네.
0: 그 가짓수 하나하나마다 음식이 정말 맛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것도 뭐 따로 추천드릴 만한 가게는 없고,
1: 네.
0: 그냥 아무 가게나 한정식 가게 들어가셔서
1: 아,
0: 드셔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저는 떡갈비를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먹어왔던 그 떡갈비가 진짜 제대로 된 떡갈비인지 그게 항상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가 정식이 제대로 된 떡갈비인지 이게 맞는 맛인지 저게 맞는 맛인지 그쵸? 그러면 이제 광주에 가서 그쵸?
4: 확인하시죠.
1: 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광주에 가서 꼭 사야 할 것이 있을까요?
3: 사야 할 것, 좀 네. 뭐 디저트나 간식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3: 그 KTX역이 광주 송정역이 있어요.
1: 네.
3: 근데 그 거기서 도보로 가실 수 있는 곳에 1913 송정역 시장이라는 마켓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3: 여기는 그 일반적인 전통시장과 조금 차별화된 게 청년분들이 예,
1: 네.
3: 이렇게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1: 네.
3: 거기 시장을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 네.
3: 독특한 디저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1: 네.
3: 뭐 그 중에서 저는 좀 김부각이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1: 네.
3: 김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1: 네, 네,
3: 김에다가
1: 네.
3: 찹쌀 풀을 쑤어가지고 이렇게 양념한 것을
1: 네.
3: 앞뒤로 발라서 그것을 구거나 이렇게 튀겨낸 건데
1: 네.
3: 예, 몸에도 좋고 예, 맛도 있고
1: 네.
3: 술안주로도 좋고
1: 네.
3: 그래서 예, 저도 네. 한 봉지를 뜯으면
1: 네.
3: 예, 끝까지 다 먹게
1: 네.
3: 되는 그런 간식이어가지고
1: 네.
3: 그거 추천도 드리고
1: 네.
3: 뭐 그거 외에도 과일 같은 걸로 만든 양갱
1: 네.
3: 양갱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만든 그 네. 양갱 가게도 있고요. 네. 뭐 초코파이도 쑥을 넣어서 만든 초코파이. 네. 고로케? 네, 고로케 가게도 있고, 식빵도 굉장히 유명한 식빵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대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 디저트들이 많아서 네. 거기 한번 가시면 구경도 하시고 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저는 광주에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나비파이를 한번 먹어봤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0: 아, 진짜요?
1: 네,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여서 제가 다음번에 가면 꼭 이걸 사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나비파이도 개인적으로 아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0: 오늘 비슷한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 네네네.
0: 저 호박 인절미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네.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돼가지고.
1: 오 정말요? 네. 네.
3: 엄청 유명한.
1: 아 정말요? 네. 오, 네네.
0: 그 안에는 이제 그 네. 호박 맛의 떡이 네. 있고요. 네. 그 표면에는 네네. 그 카스테라 가루가 이렇게 네. 네. 젖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고요. 이거를 네. 좀 생색 내자면 얼려서 갖고 오느라고.
1: 아 정말요?
0: 네. 좀 살짝 녹았는데 조금만 더 해동하시고 네네. 드시면
1: 딱 좋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이 그러면은 좀 대표로 어필 한마디만 할까요?
3: 그 우리 광주는 또 민주주의의 중심 도시면서 또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 번쯤 한국에 오신다면 광주에도 들리셔서 이 모든 것을 만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광주에 저처럼 이제 가고 싶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올해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광주에 가셔서 실컷 만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다은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